0: 阿秀，阿妈呢一次有机会报仇啦，当然系欢喜啦。系呢，你快啲即刻去见包大人。你话阿妈揾佢失烟，叫佢马上到来，不用迟滞。
1: 妈，人哋系堂堂一个官嚟噃，点会嚟我哋呢啲地方呢？系真系越讲越滑稽啦。
0: 你唔知咁多嘢嘅啦，你照阿妈嘅吩咐去做啦。如果佢系真正嘅包龙图，相信一定肯舒展降贵嘅。
1: 妈，
0: 你去啦。
1: 咁好啦，我即管去试下啦，睇下佢肯唔肯亲自到嚟啦。我去啦，妈。

0: 好彩我都精，唔会俾你害到我一塌两塌啊！有人请我去写绣品啊，唔通我有钱都唔要咩？
1: 系唔系呢？话咗你噶啦，烂泥就扶得上壁嘅，仲话自己精添。我而家嚟话俾你听，品俾你知啊！我哋小姐唔嫁得俾你啦。今朝我同你向花田所讲嘅说话，一笔勾销啊！
0: 一笔勾销，哼！我早就知噶啦。